0: 다음에 너희들 다 너 손목으로 잘리자! 잘리자!
1: 이 라티 빠히래 모 모 사미코 하라이비 मुंडा उपरे अभिशाप बोझे नहीं मठ जाई फेरी महामुनि मत दया करंतु